산이 캔다리 뉴리 뉴리 쿠 뉴두아 닌테리 히나리 닌테리 히타리 테니 캔다리 바이 Salí de mi tierra es Oaxaca. Lloré con mi madre, lloré con mi padre cuando salí.